그다인 법이 뿌딩이야 짜자 드나루니 디켄도 뿌딩이야 두 뿌딩이 아리다 쓴단 감시마 드나루니 진짜 뿌딩아 만들소 그다툼 파행기 의사나 신자리 이완이 디디 뿡엔 고절이도 삼피시티를 봐야 미슬픈 남편끼리 아사오로 마완이 오잉 사라기도 그러라고 자랑고 아완사리야 지마들 반항 이완이 선인가요 이거 아마네졸 아리사마키랑 야구 이모완 도마당 고나분야긴 지문 그릉불불롱 이리비야 자작구장 지마불승양 아라우리요 이모마리라윙 응어구버그상 betul ce setengah tiang murung diri keruh so apa nejul heran peti aku kerah pencerah kemu sabi ku penasa itu soal nyawa arasi tukang tentu beraku mului kalu mayu kuat neraka kerah masalah cinta ni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 merana itaring di sinta iwani